0: 여보세요?
1: 지금 뭐 해요?
0: 지금 자전거를 타요.
1: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?
0: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. 나영 씨는?
2: 뭐 해요?
1: 지금 쇼핑해요.
2: 아, 어디에서 쇼핑해요?
1: 시장에서 쇼핑해요.
0: 아, 알겠어요.

0: 여보세요?
1: 지금 뭐 해요?
0: 지금 자전거를 타요.
2: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?
0: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. 나영 씨는
2: 뭐 해요?
0: 지금 쇼핑해요.
2: 아, 어디에서 쇼핑해요? 시장에서 쇼핑해요.
0: 아, 알겠어.
3: 뭐 해요? 뭐 해요? 뭐 해요? 뭐 해요? 쇼핑해요. 쇼핑해요. 쇼핑해요. 쇼핑해요. 어디에서 쇼핑해요? 어디에서 쇼핑해요? 어디에서 쇼핑해요? 어디에서 쇼핑해요? 백화점에서 쇼핑해요. 백화점에서 쇼핑해요. 백화점에서 쇼핑해요. 백화점에서 쇼핑해요. 어디에서 밥 먹어요? 어디에서 밥 먹어요? 어디에서 밥 먹어요? 어디에서 밥 먹어요? 식당에서 밥 먹어요. 식당에서 밥 먹어요. 식당에서 밥 먹어요. 식당에서 밥 먹어요. 공부해요. 공부해요. 쉬어요. 쉬어요. 영화 봐요. 영화 봐요. 운동해요. 운동해요. 일해요. 일해요. 책 읽어요. 책 읽어요. 가르쳐요. 가르쳐요. 집에서 쉬어요. 집에서 쉬어요.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.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.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.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. 회사에서 일해요. 회사에서 일해요.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.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. 공원에서 운동해요. 공원에서 운동해요.